시간 영화 찍 모임을 사드기. 아가 우리 부카 파블로 헤르리나 el bajo Belgrano. A Paranormal Zen en Posadas. A Jorge Pagano. A Toltan. A Juan Cuero Duarte. A Lince Luciana Cochichía en Pablo Podestá. A Walter Beltrán. A Federico Rocco, a Rodolfo José Ortiz. A Jorge Pagano, a Emiliano Villalba.